0: 불안해하지만 난 너를 보고 있어. 같이 있던 밤 기억하고 있어. 낯선 길을 걸을 땐 고개를 들어 저 별을 바라.
1: Listen up.
2: Your favorite music station.
3: The most explosive. It's like when we walk in, everybody know. Got the place popping, 꿈과 같은 sound. I'm